0: 청해요라고 하시면서 흑장미님 신청난 단어 하셨네요. 입술 두껍고 이상한 이지훈 노래가 나오네요. 별로입니다. 우리 이지훈 노래 틀어주세요. 못생긴 진영, 남의 진영, 늙은 진영 말고 내 진영 노래도요. 막 복귀한 우리 멋진 수연이 노래도 청하고 가요. 그들보다 더 멋지고 더 멋진 우리 우스님 잘 들어요 라고 하시면서 노래 세 곡 주셨습니다. 동명이인 중에 조금은 더 잘생긴 쪽을 좋아하시는 흑장미님 분부대로 정확하게 신청곡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방송이 길게 있으십니다. 방송 전에 컨디션 조절 잘하셔서 긴 방송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그 누구보다도 두 배, 세 배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잘생긴 가수의 곡들입니다. 세 곡 함께합니다.
1: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란 것을

제 시간 마지막 신청곡일 것 같습니다. 햄바오님께서 다녀가셨네요. 안녕하세요. 우수영 전곡 남깁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양가 검사 받으러 갑니다. 2시간 동안 눈이 뿌옇게 보인다고 해서 그동안 일을 안 하고 올 것 같습니다. 감사히 잘 들을게요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네요. 2시간 동안 휴식한다 생각하시고 눈이나 빨리 나으시길 바랄게요. 그래야 맑은 눈으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병원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바오님 이번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청해주신 곡 세 곡 모두 준비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방에 낚시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대화방에

계신 분들은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낚시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밖에서 정치하는 분들은 대화방에 들어오셔서 낚시 이벤트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햄바오님의 신청곡 3곡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방송은요, 인라이브 최고의 방송국입니다. 한우로스 방송국에서 오스의 멋진 가요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 시간 신청나는 마감을 했고요. 다음 방송하시는 다미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남은 시간 제 선곡으로 함께할 거고요. 저는 몇 곡 더 듣고 와서 마지막 엔딩이 작아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의욕이 없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저 너무 많이 버티고 너무 오래 힘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은 허락해줘야 합니다. 할 일은 내일도 여전히 거기 있을 테지만 지친 마음을 달래는 건 오늘이 아니면 안 될지도 모릅니다.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지친 마음 잘 달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담임님과 좋은 시간 이어가시고요. 주말 다시 한번 잘 보내시길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기세요. 인생은 영화처럼.

일상이 자꾸만 재미없고 몸도 마음도 축 처지는 날들 있으시죠? 그럴 땐 공항에 한번 가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떠나는 사람들의 설레임과 기대감이 공기 중에 가득한 곳이라서 그 곁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왠지 모르게 에너지가 채워지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 비행기 티켓을 끊고 훌쩍 떠날 수는

오늘 아침만큼은 이 시간 한우로스와 함께 하시면서 답답했던 일상에 작은 바람 한 줄기 불어넣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우로스 방송국. 저는 단미입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 사랑, 우정, 희망 그리고 행복이 함께하는 곳 한우로서 방송국입니다.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인라이브에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라이브 음악방송 검색하신 후 로그인하시고 한우로서 방송국 찾아주시면 됩니다. 대화방 오시면 연두색 바탕의 연필 모양 보이실 거예요. 눌러주시고요. 간단한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음악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은 있으면 좋지만 뭐 없어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저희는 가요방입니다. 가요로만 신청곡 받고 있고요. 트로트, 경음악, 팝송, 힙합 신청곡 안 됩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두 곡 이상 방송하지 않고 있어요. 전 시간에 방송되었던 곡 역시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수의 곡을 넉넉하게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참여 1분 후부터는 추천 가능하니까 방송국 추천 부탁드리고요. 좌측 하단 정

검색에 누르시면 즐겨찾기도 됩니다. 이 또한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방송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와주세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전해드립니다. 커피 관련된 곡들이 나갔는데 저도 커피 가져왔어요. 요즘은 그 공복에 커피를 마시며 약간 그 손떨림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좀 커피를 연하게 마시거든요. 약간 그 보리차 같은 느낌으로. 아, 그래서 전에 그걸 사봤어요. 그 커피 맛 나는 보리차라고 하던가? 그래서 너무 커피 맛

마시니까 뭔가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때문에 사봤거든요. 근데 커피 맛이 안 나더라고요. 전혀 커피 맛이 안 나는데 왜 커피만 나는 보리차라고 했을까요? 뭐 하여간 네. 그래서 커피를 가져왔어요. 오늘은 요즘에 좀 커피 잘 안 마시긴 했는데 네. 엊그제 방송할 때도 너무 커피가 마시고 싶고 그리고 오늘도 뭔가 그 마음이 좀 답답한 것이 네. 소맥 한 잔 안 되니까 커피 가져왔어요. 햄바오님께서 안녕하세요 단미 누나 천국 남깁니다. 오늘도 방송을 하시는군요. 기분이가 좋습니다. 오늘도 감사히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제가 아침에 운전을 좀 했거든요. 짧은 거리기는 한데 오프닝 멘트처럼 너무 여행 가고 싶다. 커피 한 잔 들고서 뭔가 그 느낌 아시죠? 이렇게 한 손에 뭐 머그잔 같은 거 이렇게 아니 그 뭐라 그래요 그거 아 텀블러 그런 거 하나 들고서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날씨가 오늘 참 기분 좋게 하는 날인 것 같아요. 햄바오님도 저도 기분이가 좋으니까 네 좋다고 생각하죠. 사실 굉장히 답답한 마음인데 좋다고 합시다. 청해주신 곡 네, 함께 했고요. 필사마님께서 안녕하세요 단미님 병원에 감기 환자 기관지염 환자분들이 많아집니다. 맞아요 맞아요. 요즘 그 기온 변화가 심하니까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좀 추워졌다고 해야 되나 쌀쌀해졌잖아요. 그래서 독감이랑 뭐 많이 좀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도 그렇고 폐렴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셨네요. 맞아요. 네. 조심해야죠.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하늘보수 가족분들도 건강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봄하고 가을하고 너무 좋잖아요. 아시죠? 네, 서늘하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래서 그리고 눈길 닿는 곳마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봄하고 가을 참 좋은데 음악도 이 계절에 듣는 음악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저만 그래요? 아 근데 맞아, 여러분은 대답 못 하시니까 뭐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 정인이 엄마님께서 다민이 안녕하세요, 연속으로 자주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요. 뭔가 제가 지금 오늘 3일째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방송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예전에 휴직하고서 그리고 잠깐 또 사직하고서 쉬었던 기간 있잖아요. 그때가 된 기분이에요. 물론 이제 다음 주부터 엄청 바쁘거든요. 빡세게? 좀 힘들 것 같은데 뭐 미리 생각해봤자 도움되는 거 하나 없으니까 뭐 어쨌든 네, 오늘까지는 그냥 좀 이렇게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그냥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송하고 좀 여유있게 커피도 마시고 뭐 이런 시간을 좀 즐겨야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오늘 좋습니다. 이제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주말에 바쁠 듯해요. 드디어 돌잔치 하는 날이거든요. 아들 첫 돌이자 잔치 모든 준비는 다 마쳤고 진행만 잘 하면 됩니다. 주문 제작한 케이크에 배너에 아기 옷에 돌상에 돌떡까지 거기다 키즈카페 룸까지 빌려서 진행 도우미와 많이도 준비를 했습니다. 잘 준비한 만큼 무사히 잘 끝나기를 바라봅니다. 잘 될 거예요. 준비 많이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돌잔치는 아이의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조금 갈리기는 하던데 네, 케어 열심히 하셨으니까 잘 될 겁니다. 그간 고생하셨네요. 벌써 돌이라니.

저희 방 오늘 낚시 하거든요. 아시죠? 인라이브에서 하는 그 낚시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 저 하고 있는데 자꾸 입질이 오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아 근데 참 여러분 낚시 해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못 해봤군요. 예, 저는 낚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 있죠. 그 뭐죠? 닌텐도 게임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무슨 숲인가? 거기서 낚시 해봤는데 그것도 이렇게 막 잘 잡히지는 않잖아요. 아니 제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아시겠지만 게임을 진짜 못하거든요. 정말 못해요. 네. 좀 심합니다. 거기서 이제 뭐 고래도 잡고 뭐 그런 거 있는데 잘 못해요. 근데 그것도 하다 보면 이렇게 막 잡히면 굉장한 쾌감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하는 낚시는 손맛이라고 하나? 뭐 그런 게 상당한가 봐요. 이렇게 같이 일했던 후배 중에 낚시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 친구 덕분에 자연산 어떤 그런 회도 먹어보고 그랬거든요. 맛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또 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친구는 이제 배를 타고서도 막 나가서 배낚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아, 그래서 우리 방에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저도 예, 지금 아침부터 막 잡고 있어요. 조기도 잡고 전어도 잡고 아 전어가 지금 땐가? 네, 뭐 그것도 잡고 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근데 아 좀 전에 광어를 잡았어요. 광어 참 맛있잖아요. 광어가 맛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시작된 이야기인데 여기까지 왔네요. 이시아님께서 단미님 안녕하세요 잘 듣습니다 하셨네요. 노래 준비했습니다. 듣고 올게요. 아 전어철 맞아요? 지금이? 아 그렇구나. 네. 그쵸. 네. 맛있습니다. 저는 진짜 회로 좋아해요. 네. 그냥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생선에 맛있잖아요.

루미구구님의 신청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이유의 여봉봉 들으셨고요. 이시아님의 신청곡 퇴사할게요 들으셨는데, 아, 들으면서 아, 나는 진짜 퇴사를 못하겠다, 예, 그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이제 회사에서 동료들과, 아, 저는 진짜 예, 그냥 뭐 소소한 바람? 소소한 바람은 그 은퇴를 하고 싶다 이건데, 은퇴를 언제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쓰러져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쓰러지는 건 조금 곤란한데, 그러면 은퇴도 안 되고, 뭐 현재 제 상황상, 네, 여건상 퇴사는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다녀야겠다. 아, 너무 열심히는 하지 말자. 그냥 결론은 너무 열심히는 하지 말고 그래도 출퇴근은 제 시간에 좀 하자. 꼬박꼬박 하자. 그렇지. 네, 꼬박꼬박 하자.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네. 아, 로또는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되죠? 이런 마음 때문에 안 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루미구구님의 신청곡 한 곡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인국의 애기야 준비하고 있고요. 그 아율의 여봉봉 듣다 보니까 가사에 라면 먹고 갈래? 뭐 예,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라면 여러분 얼마나 드시나요? 예, 저도 라면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잘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안, 뭐 한 번도 안 먹는다 이런 건 아닌데 진짜 어쩌다 한번 먹게 되는? 예. 근데 옛날엔 진짜 맛있었는데, 그쵸? 라면 그렇게 됐네요. 아, 노래 드릴까요?

아유님이십니다. 우리 담미 언니다. 맞다. 위에 꺄 이거 있는데. 꺄 우리 담미 언니다. 이렇게 읽어야죠. 언니 안녕하세요. 화창한 금요일 아침 방송으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은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조금 힘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눈이 빨리 떠져서 씻고 이렇게 한우로스 방송도 들으러 왔어요. 언니, 요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아주 아주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과 모레 방송대 출석 수업을 가야 해서 어떤 학우들과 조편성이 되고 조별 과제를 하고 수업 사연을 할지 걱정이 되지만 잘 하고 오겠습니다. 너무 좋은 날씨에 집에만 있기엔 아깝지만 한우로스와 함께하며 좋은 시간 되겠습니다. 언니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하고 남겨주셨네요. 너무 따뜻한 글이지 않아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읽고 있는 저도 마음이 좀 몽글몽글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있으니까 읽게 되잖아요. 뭐 그 감정 그대로 제가 전달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읽게 되니까 읽는 그 순간에는 좀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아연님 바쁘게 지내고 계시는군요. 여전히 언제나처럼 열심히 그렇게 살고 있군요. 좋은 학우들을 만나서 뭐 굉장히 마음에 드는 조편성도 되고 그리고 수업 과제나 조별 과제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랑 마음이 좀 잘 맞아야 되는데, 그쵸? 일단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렇다면 제가 기도빨 좀 있으니까 좋은 학우들과 아주 퍼펙트한 조가 편성되어서 그 과제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럼 슬쩍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11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신청곡 마감했고요. 잠시 후 12시부터는 흑장미님께서 방송 이어주십니다. 흑장미님께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비주맘님의 신청곡 도경수의 팝콘, 디케이의 별이 될게 들으셨고요. 요정님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단미님. 아점 먹고 있어요. 일찍 먹고 뛰쳐나가야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세요? 어디로 이렇게 뭐 어떤 걸 하러 나가시는 걸까요? 날씨가 진짜 좋기는 해요. 오늘은 햇살도 좋아서 저도 나가야 되나? 아니 근데 갈 데가 없어요. 집에 있겠습니다. 단미님도 마지막 휴가. 아니에요. 마지막이라고 하지 마세요. 뭔가 아니 사실은 그 오늘 이렇게 쉬고서 추석 연휴에 쉬고 중간에는 좀 쉬는 날이 좀 짧거든요. 네, 그래서 좀 다음 주부터 너무 힘들겠다 싶은데 마지막은 아니에요. 10월부터는 조금 더 쉬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생각처럼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일상에서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단미님 하셨네요. 네 힘내겠습니다. 대화창에 아연님께서 근데 가려고 하면 갈 데는 많아요. 도서관, 백화점, 만화카페 이렇게 있는데 저희 백화점 없어요. 아니 얼마 전에 그 백화점 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이제 서울에 사는 수도권 쪽 뭐 저희 입장에선 경기도도 서울이거든요. 시골 사람은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친구들과 잠깐 대화를 하다가 저희는 백화점이라는 게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서울 가야지 있는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큰 마음을 먹고 막 기분 내러 좋아 오늘 너무 기분 좋아 뭐 그러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해서 가는 게 백화점인데 제 친구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백화점에서 약속하고 거기서 차 마시고 밥 먹고 뭐 이런다고. 근데 제가 전에 이제 친구들이랑 백화점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거기서 밥 먹고 차를 마시고 하는데 전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람도 너무 많고 카페에 앉아 있는데도 이게 사람에 너무 치이니까 저희 동네에서 카페라는 곳은 긴 시간 좀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좀 멍 때리면서 바다도 좀 보고 이제 이러는 게 카페인데 저는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가려고 하면 갈 데가 많아요. 백화점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백화점은 저희에게는 제게는 그런 곳입니다. 몇 년에 한 번? 아니면 뭐 1년에 한 번일 수도 있겠네요. 큰맘 먹고 가는 곳 그렇다는 거죠.

꿈꾸는 마음으로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정인의 오르막길 들으셨고요. 윤종신의 좋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시간 마지막 사연은 우리 재봉두 고양이님이세요. 오늘 오전 대표의 유방암 수술이 잡혀 있어서 월요일까지 임시 사장직을 맡았습니다. 너무 불편해요. 미팅하는 것도 힘들고 전화 한통 받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피팅 모델의 포토 작업은 이미 스케줄은 일주일 정도 잡혀 있고요. 샘플 작업은 급한 것은 끝내고 지금 한숨 돌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무실 막내가 아이스 커피를 주면서 사장님, 힘내세요. 화이팅! 조롱인지 응원인지 구별하기도 힘이 듭니다. 응원이죠. 네. 사장님 자리에 앉아있는데 너무 불편해요. 수시로 판매 현황도 체크해야 되고, 왜 하필 저를 찍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능력이 출중한 것도 아닌데. 왜인지 아세요? 본인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생각하는 우리 재봉틀 고양이님, 소정 씨의 성향을, 제가 알고 있는 것만큼 뭐, 대표님은 더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닐까요? 일단, 책임감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맡기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 남들이 보는 눈은 또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느꼈다면 대표님도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 연차라는 게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제가 요즘 일을 하면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후배들을 보면서 저희 병동 멤버들을 보면 정말 일을 잘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연차 때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잘해요. 그리고 저는 진짜 요즘 돌아서면 잊어버리거든요. 이래서 내가 일을 하겠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한 번 들으면 척척 해내는 저 친구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현장에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그거고, 이게 또 그 친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처리하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차라는 게, 경력이라는 게 그냥 뭐 땅 따먹기 하듯 고스톱 쳐서 짜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다 잘하는 것도 다르고, 예, 해야 할 일들도 좀 다르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자리에 그렇게 있는 겁니다. 뭐 저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 월급 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허투루 돈 쓰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럴만 하니까 그런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밥 생각도 커피만 계속해서 마시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 월요일에 출근한다고 하셨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화요일에 대표가 출근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오너가 갖고 있을 카리스마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겐 말이죠. 언니 살려주세요. 이 능력 없는 못난이를 위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신청곡을 전해드릴게요.

인사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우리 흑정민님과 더 많이 행복하세요.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담미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흑장미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1시간 더 6시간입니다.

하니까 6시까지 함께 합니다. 미쳤나봐. 네. 노래 세 곡 전해드리고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방송이 너무 길어서. 또 뭐 방송하다 배고픔 밥 먹으러 갔다 올 거고요. 할 거 다 하면서. 근데 오늘은 밥을 해서 먹고 왔어요. 일단 닭볶음탕에서 네, 제가 밥을 많이씩 먹으면 안 돼서 조금 먹고 왔습니다. 전해드린 곡 서예지의 솔로 천국. 솔로 너무 부럽습니다. 솔로가 얼마나 좋은데, 그죠? 복별의 너에게 전하는 말, 그리고 K-POP 뮤직 밴드에 다시 돌아오지 마. 전해드렸어요. 더 신나는 노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정혜운의 소리 질러, 자이언 김의 이럴 때 도파민 쩔어 준비해드릴게요.

서리는 아까지를 했는데 갑자기 지금지로 그래. 네, 제가 좀 장시간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아마 어제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한 3시까지 멘트 하고 나면 여러분들도 지치잖아요. 그러면 신청곡이 안 올라오면 또 노래만 전해드리다가 신청곡 올라오면 또 멘트하고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멘트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 어쨌든 2시간은 정규 방송이고 그 뒤로는 뭘 해도 내 맘대로라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곡은 더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신청곡 가지고 올게요. 투어 사운드의 뜨거운 아메리카노, 라이트 훅의 고장난 자판기, 소풍 한 그릇에 이런 게 행복이지 뭐 라는 곡까지 제목들 참 진짜 전해드리고 신청곡 올라온 거 준비해 올게요.

행복 뭐 별거 있어요. 그죠? 밥 잘 먹고 잘 웃고 잘 자고 그럼 그게 행복이지 뭐.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정면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언니. 후사 진짜 감사합니다. 명절 때마다 써야겠어요. 어제 우리 우스님께서 시간 날 때 한복 입은 거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길래 아까 아침에 문득 생각이 나서 우스님 걸 만들어 주고 나니까 혼자만 나이키트에 있는 사람처럼 입었다고 꿍시렁대길래 포토샵을 켜갖고 몇 개를 만들었는데 켜놓으니까 너무 렉이 심해갖고 제가 컴퓨터를 잘 안 끄거든요. 그래서 몇 분을 만들어 드리고 나서 일단은 껐어요. 컴퓨터를 재부팅을 하고 다시 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을 다 하고 나서 이번 주말에는 타비님께 부탁을 드리고 네, 명절 푸사를 좀 만들어 드려야겠습니다. 사실 솜씨 뭐 별로 없어요. 그냥 깔끔한 거 좋아해서 그냥 그 AI로 이런저런 이미지를 생성해서 포토샵에서 깔끔하게 한 다음에 이름 넣고 드리는 거예요. 사실 별거 없어요. 내일 주말인데 주말에도 하시는 거 아니겠죠? 네, 내일은 우리 타비님께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사실 타비님이 내일 일하러 제가 사는 곳 근처로 오셔서 내일 일 끝나고 밥을 같이 먹을까 해요. 그래서 내일은 이번 주말에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게 목이 계속 아픕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항상 언니 걱정뿐입니다. 힘내시고 오늘도 화이팅 해봐요 하시면서 MC몽의 죽도록 사랑해, 제이스라의 언제나 사랑해, MSG 워너비의 난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로 꽉꽉 채워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정인이 엄마님 늘 아이하고 네. 그 병원도 너무 자주 가시고 보니까 좀 몰아서 한 번에 가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병원 또 너무 자주 가고 아기가 한참 말썽을 부릴 때라 힘드실 텐데 늘 하늘로서에도 이것저것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래서 늘 고마워요.

0: 그래요. 늘 우리 정인이가 있어서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신청한 신곡 모두 함께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1: 동희 오빠 사랑해요.
2: 너무 사랑해.
3: 지아가 사랑해. 정인이가.
4: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2: 엄마 하시리가 엄마 무지무지 사랑해.
3: 영미야 사랑해.
2: 엄마 아빠 사랑해.
3: 나리야 사랑해.
2: 경수야 사랑해.
3: 나리야 사랑해. 재현아 사랑해.
2: 루디야 사랑해. 동동아 사랑해. 우재현 선생님 사랑해요.
5: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해서 사랑해. 다시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게 사세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요. 보고 싶어요.
6: 사랑해, 권우영 사랑해,
7: 사랑해, 사랑해,
6: 군소가.

사랑합니다. 정인이 엄마님. 다음 신청곡입니다. 햄버거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레모나 장미 누나. 청곡 남깁니다. 오늘도 장시간 방송이시군요.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우리 낭만 늑대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장미님은 24시간 다 있나요? 제가 24시간 다 안 있어요. 자러 가죠. 창에는 있겠죠. 간혹 컴퓨터를 어쩌다 끄고 자기도 합니다. 365일 다 있진 않아요. 한 360일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을 따져서 어쩌다 한번 끄고 자니까. 네, 오늘은 끄고 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끄고 자고. 네,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죠 뭐. 방송이 너무 많죠. 여러분이 너무 지겨울까 걱정입니다. 매번 저도 좀 뜨문뜨문 하고 싶어요. 목소리도 맛이 가고 제 방송 스타일도 점점 산으로 가고. 제가 원래 좋은 글 읽어드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목소리가 맛이 가갖고 이제는 좋은 글을 읽을 수도 없고 그냥 푸념만 계속하네요. 점심 먹으면서 감사히 잘 들을게요. 라이크해요 하시면서 우리 버우님 라이크해요. 언타이틀의 날개,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 블리비트의 날개 신청해주셔서 빅뱅의 날개, 대성이 혼자 부르네요. 걸고 멘트했어요. 함께 들을게요. 고마워요.

아직도 돌아선 걸 그려져 밟고 있다.

0: 피어나
1: 피어나야 되는데 힘듭니다. 비즈맘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면님, 오랜만에 청곡을 남겨봅니다. 점심시간인데 저는 점심을 먹지 않아서 그냥 쉬는 시간이에요. 방송 들으면서 휘 산책이나 한 바퀴 하고 와야겠어요 하셨는데 점심시간 끝났겠는데. 아이고, 날이 어느새 가을이 되어서 기분이가 몽글몽글 거리네요. 표현이 너무 예쁜데요. 몽글몽글. 가을 구름 같아요. 가을을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저는 가을보다 봄이 더 좋아요. 꽃이 피니까. 꽃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 같지 않죠. 네. 희한하게 꽃을 많이 좋아합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이.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하시면서 OPPA의 그대야 미안해, 코르티스의 이게 순서를 코르티스를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OPPA 그대 미안해, 그리고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까지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릴게요. 산책하는 시간에 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1시가 넘었으니까 지금 점심이 끝나고 다시 일하는 시간일 텐데 듣고 계시겠죠? 아무튼 다녀가 주셔서 고맙고요. 점심을 안 먹을까요? 점심을 잘 챙겨 먹고 저녁을 안 먹어야 돼. 그건 내 얘기인가? 그렇습니다. 네, 비주맘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래요.

제가 어제 밤에 그 자전거를 타러 나갔더니 우리 나뉴님께서 너 자전거도 타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그 슬리퍼를 신고 나갔더니 못 타겠더라고요. 네, 내려갈 때는 괜찮은데 올라올 때 힘이 안 들어가서 오늘은 운동화를 신고 자전거를 타야겠어요. 갑자기 노래가 제목이 슬랩하길래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 신청곡 준비해드릴게요. 필사원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흑장미님, 오늘도 고생이 많으시겠군요. 그러게 말이죠. 오늘 점심은 같이 일하는 쌤들과 먹으려고 칼국수에 수육을 시켰습니다. 칼국수에 수육이면 맛이 있나요? 배가 너무 부를 것 같은데 저걸 다 어떻게 먹지? 그 생각부터 했어요. 저는 요새 그 밥을 뭐 일단 자주 먹더라도 양을 줄이려고 양을 줄이기 시작했는데 사실 자주도 안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칼국수에 수육 그러니까 엄청 많아 보이는 거 있죠. 물론 제가 샀고요. 5분 뒤에 도착입니다. 잘 드셨겠죠 벌써? 지금 1시 16분이니까 12시 4분에 12시 5분에 신청곡이 올라왔으니까 다 먹고도 남았는데 소화 다 됐겠구만. 우리 사마님 소화력이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많이 잘 먹어요. 오늘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신곡으로 신청해 주셨어요. 아이유의 이 별로부터. 이 타이틀곡이 이게 아닌데 이 곡으로 신청해 주셨네요. 마키아토의 두근두근, 리플리의 소녀의 일기 신청해 주신 곡 모두 준비했습니다. 잘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제가 아침에 받았나? 신곡을. 그때는 분명히 아이유의 타이틀곡이 이 곡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만 타이틀곡이었는데, 지금 다시 찾아보니까 두 개 다 타이틀곡으로 되어 있네요. 어이가 없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유 곡을 몇 번이나 확인했는데, 이게 순서도 바뀌어 있어요. 원래는 이 별로부터가 2번이어서, 왜 이렇게났지? 라고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기억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꼬미남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민 누나. 용품 꿈이라고 준비 중입니다. 오토바이, 저도 자전거, 거기다 물통 그 넣는 것도 달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거치대도 달고, 그리고 밤에 타잖아요. 그래서 후레쉬도 달고, 뒷받침도 달고, 그리고 그 방수포도 샀거든요. 먼지 타는 거 싫어갖고, 그랬더니 그것도 꽤 돈이 들었어요. 그걸로 자전거 한 대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비빨 맞아요, 장비빨. 근데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그런 거 뭐 해놓으면. 그죠? 스피커 하나 안 달아도 돼요. 블루투스 끼고 다닐 거예요. 네, 견적서 얼마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토바이 거는 더 예쁜 게 많던데, 자전거는 자전거라서 네, 쪼이기가 너무 힘들어. 전동 드릴도 사서 돈이 더 든 것 같아요. 우리 집 전동 드릴 되게 예뻐요. 저 공구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집에 이것저것 만들

쓰는 것도 좋아해서 공구도 되게 많아요. 특히 벤치 이런 거는 액세서리 만드는 것도 다 벤치로 해야 돼서 벤치 이런 것도 막 되게 많고요. 롱로즈도 되게 많아요. 여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국기함 만드는 과제가 있었거든요. 나무로 판을 이렇게 센치 재갖고 톱으로 썰어갖고 못 박아서 국기함을 만드는 건데 대한민국 국기 넣는 국기함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거 만들면서 되게 신나했던 기억이 나요. 아빠한테 못 박는 법도 배우고 그 톱질하는 것도 배우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여튼 엄청 좋아합니다. 예쁘게 해서 보여주세요. 우리 수빈님 신청하신 곡 네, 수정되기 전 곡 이거죠. 맨틈을 쓰고 있고요. 이지훈의 노래해야지 한해 문세윤의 가르쳐줘 진짜 질리지 않는 곡 같아요. 너무 좋아. 박은빈의 나홉까지 준비해서 함께해요.

요새 박은빈에 빠져있는 우리 꼬미남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제 시간 마지막 신청곡이네요. 네, 다시 다녀가 주셔도 돼요. 6시, 7시까지라서 뭐 타비님 안 오시면 7시까지 해야 되고, 네, 어쨌든 길게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 반이 되신 분들은 또 올리셔도 됩니다. 졸려요. 내가 졸린데 여러분들 얼마나 또 졸릴까 싶어요. 꿈꾸는 마음으로님 반갑습니다. 늘 이렇게 애정해주셔서 하늘호수가 아직도 든든히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QWER의 눈물 참기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바다의 VIP 신청곡으로 준비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의 신청곡을 일단 다 전해드렸고요. 제 방송 아직 끝나질 않아서, 네, 이제 제 선곡을 쭉 준비해드리다가 여러분들의 신청곡이 있을 때 멘트를 하도록 할게요. 아까 목이 아파갖고 목캔디를 하나 먹긴 했는데 목소리가 와서 갈라고 그래서 일단 네 곡 준비했어요. 지금 신해청의 안녕, 신해철의 안녕 흐르고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진짜 많이 듣던 노래거든요. 이 노래 분식집 갈 때마다 나오던 노래 오랜만에 듣고 싶어서 준비했고요. 푸른 하늘의 자아도취 그리고 변진섭의 희망상 다 곧돌에 나왔던 노래인 것 같은데 이 노래 또 들으면 노영심 노래를 뺄 수가 없죠.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까지 전해드리고 그 뒤로는 또 노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퍼의 눈물인지 빈대떡 신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빈대떡 하니까 또 빈대떡이 땡기는 희한한 현상입니다. 네, 옛곡 시리즈로 나가고 있어요. 살짝 졸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옛날 곡 이렇게 듣는 재미도 저한테는 솔솔 있어서 신청곡이 없어서 또 이렇게 이어드려요. 윤상의 이별의 그늘 흐르고 있고요. 김규민의 옛 이야기, 조정연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이승철의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까지 준비해드립니다.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 주시면서 두 번째 신청하셨어요. 태연의 완찬가,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아이들의 클락션 신청해 주셔서 준비해 드립니다. 아, 시간이 진짜 잘 가죠. 벌써 2시 23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낮에는, 오늘은 또 바람도 별로 안 불고, 어제는 춥더니 오늘은 살짝 덥기도 하네요. 참 날씨가 이랬다 저랬다 그렇습니다. 감기

우리 꽃미남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민 누나, 두 번째 신청합니다. 비비코 김치랑 김치는 좀 비싼데 그 조선호텔 김치가 더 맛있긴 해요. 좀 비싸요. 조금 더 비싼데 저는 조선호텔 김치로 바꿨어요. 맛이 더 깔끔하고 맛있더라고요. 러비아니 계란 김 이마트 앱으로 신청했는데 처음 신청해서 그런가 어플 적응 중입니다. 거기 보면 그 어플에 그 뭐지? 쓱쓱쓱쓱쓱 뭐죠? 그 7% 적립해주는 거 그거 가입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가입해야 되는데 쓱세븐클럽 네, 그거 가입하면 적립도 되고 할인도 되니까 꼭 그거 챙겨서 하세요. 네, 생각보다 할인이 더 많이 돼서 훨씬 이익이긴 하더라고요. 저희도 장을 그렇게 자주 보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네, 훨씬 이익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그걸로 어쨌든 좋아요. 요새는 예전에는 이마트에서 직접 갖다 줘서 안 되는 데도 많았는데 요새는 대한통운으로 네, 배송이 와서 안 되는 데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깔끔하게 잘 와서 되게 좋고 네, 여름에도 되게 잘 오는데 겨울이면 더 잘 오겠죠.

음식이니까. 새벽 배송도 괜찮고, 새벽에 배송되면은 아예 새벽에 오는 게 아니라 7시 전에 딱 맞춰서 한 6시쯤 막 이렇게 오니까 아침에 눈 떠서 정리하기가 되게 진짜 좋아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오히려 쿠팡 이런 데보다 걔네들은 새벽 배송 시키면 어쩔 때는 밤에 갖다 놓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되게 불안한데 이마트는 아침에 되게 일찍 갖다 줘서 되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마트를 추천합니다.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왜 하고 있지? 네, 장시간 수고 많으세요 하시면서 서인국 정은지의 All For You, 유성은 진영 민호린 7.8기에서 부른 노래예요. 올라라 세션까지. 네, 불른 그녀가 없잖아. 김소희, 송유빈의 우연한 일들 신청곡으로 주셔서 모두 전하고요. 이 듀엣곡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허각지하의 I Need You 요 곡도 함께 준비해 드릴게요. 이제 노래를 조금 더 많이 준비해서 전해드릴까 해서요. 목이 계속 아파갖고 한 곡 더 들을까요? 오랜만에 정태우 장나라의 Be Happy까지. 신청곡 많지 않으니까 조금 많이 들으면서 할게요. 어차피 6시나 7시까지 계속 해야 돼서 이렇게 5곡 전하고 올게요.

우리 시아님 다녀가 주셨어요. 짜미님 안녕하세요. 어제는 가을 같더니만 오늘은 좀 덥네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또 좀 덥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선풍기 하나를 틀어놨습니다. 더웠다가 시원했다가 할란가 봐요. 가을이 좀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낮엔 좀 덥고. 네, 그렇다고 뭐 이놈의 날씨를 뭐 제가 어떻게 붙들어 말 수도 없고. 날씨가 그래요. 어제는 엄청 춥더니 진짜 오늘은 또 이렇고 참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시엔께서 청해 주신 곡 세븐틴의 돌고 돌아, 그리고 키코 말버릇, 전소연의 태살 깨어 준비했고요. 김뮤지엄의 281.3km? 31km인가? 안 보이지? 네. 그리고 에즈레버의 보고 싶은 계절이 하필 너라서까지 준비했어요. 네, 좀 천천히 하려고 노래를 많이 준비해 드리고요.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다음 사연 또 들고 올게요.

우리 아연님 다녀가 주셨어요. 야, 우리 장년이다. 장년이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시간 방송으로 오셨네요. 늘 그 수고하심에 감사합니다. 몸도 잘 챙겨가면서 방송하세요.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요. 날씨가 햇볕이 따사로운 게 좋습니다. 그늘에는 선선한 바람에 시원하기도 하네요. 안 나가봐서 모르겠네요. 오늘은 밖을 안 나가봤는데 집은 어제보다 더운 것 같아요. 점심으로 해덮밥에 매운탕 세트 먹고 왔어요. 맛있겠다. 오늘은 회보다 매운탕이 더 땡기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맛있었습니다. 디저트로 아이스 바닐라 라떼까지 마신 건 안 비밀요. 오후에는 언니 방송 들으며 편안한 시간 보내다가 강의도 몇 개 들어야겠습니다. 빨래 돌리고 있는데 섬유 유연제도 넣고 잘 널어야 할 듯요. 언니,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벌써 9월의 중순을 향해 달려가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무슨 달력에 시간이 발이 달려서, 발이 아니라 바퀴가 달려서 달려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따다다다다. 가는 세월을 잡을 순 없겠지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길 바라봅니다. 그러게요. 지금의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인데 이렇게 또 오늘도 방송을 하고 있네요. 그럼 남은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장면이 하시면서 SG 워너비의 사랑하길 정말 잘했어요. VOS의 눈을 보고 말해요. KCM의 흑백사진 신청해 주셨어요. 신청곡 모두 준비했고요. 에즈원의 데이 바이 데이, 2012년 버전 이무진의 청춘 만화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다섯 곡 듣고 올 거고요. 아, 진짜 세월이 너무 시간이 야속하게 빨리 가죠. 늙는 건 나뿐인데 말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한가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되길 바래요. 늘 고마워요, 우리 아연님.

뚜라뻥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모두님들과 같이 듣고 싶어요. 처음이라 인라이브 들어와서 함께 하고 싶어요. 국장민님 수고 많으세요. 잘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네, 배낭여행 뚜벅뚜벅이 네, 해조음의 뚜벅뚜벅 인가봐요. 배낭여행 곡은 이게 해조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해조음의 뚜벅뚜벅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아이 1, 2, 3, 4 준비했습니다. 이거 어울릴만한 곡으로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다비치의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 김필의 그때 그 아인, 가을에 들으면 좋은 곡들입니다. 함께 전해드릴게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래요.

뭘 좀 먹어야겠어요. 우리 필사마님 다녀오시면서 이지훈의 나를 떠나가는 것들, 유어네이버의 영원, 예리의 다비치, 나는 문제없어. 예, 뭐라는 거야. 예리 다비치의 나는 문제없어까지 신청해 주셨고요. 우리 꼬미남님께서 예린의 조각별, 김혜림의 어른의 꿈, 달샤벳 세리의 예, 노래까지 세 곡 신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민 누나, 세 번째 신청합니다. 배달 일을 하다가 고객이 음료수 줘서요, 득템입니다 하시면서 그랬군요. 잘했어요. 네, 저는 노래를 좀 걸어놨어요. 4시간 멘트를 했더니 배가 살살 고파와서 뭐 좀 챙겨 먹고 금방 올게요. 신청곡은 쭉 올려주셔도 좋아요. 노래 나오는 동안 먹고 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되도록이면 빨리 올게요.

너의 손 붙잡고 다시 눈을 맞추고파. 나 처음 태어나 알게 된 살아갈 이유, 소중한 걸 몰라 익숙함에 속았던 이유. 그 시절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대의 손을 붙잡고

신청곡을 전하고 갈게요. 정인이 어머니께서 클론의 초련, 하이드의 진이, 박미경의 2부의 경고 신청해 주셔서 걸어놨고요. 제가 지금 나오는 곡과 걸의 아스피린 잼에 난 멈추지 않는다까지 걸어놨거든요. 이 곡 같이 전할 거고요. 우리 와우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님. 금불의 빨간 로즈데이 그리고 빨간 노을. 오늘 컬러는 빨강. 오늘 저녁 메뉴는 빨간 낙지볶음. 불금의 장방. 대단히 감사드려요 장미님.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오늘도 정말 정말 애쓰셨어요. 쪽 하시면서 레드벨벳의 빨간 맛, 긴건물 빨간 우산, 볼빨간 사춘기 여행, 빅뱅의 붉은 노을 신청해 주셔서 그 뒤에 이어드릴게요. 그리고 네, 일단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저는 설거지하고 닭볶음탕을 했는데 닭이 너무 조금이라 닭을 더 주문했거든요. 오면 씻어서 좀 삶아놓고 예, 지금 오고 있어서 하여튼 이 노래가 다 끝나기 전에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딱 또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은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합니다. 신청곡은 원래 2시간 방송에 한 번만 가능한데요. 방송이 2시간이 아니라 3시간이 넘어가면 1시간 반마다 한 번씩 더 올리실 수 있어요. 1시간 반이 안 되면 그 신청곡은 전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올릴 때 네, 여러 곡을 올려주시면 좋고요. 같은 가수의 노래는 전해드리지 않아요. 2시간 방송에 절대 같은 가수의 곡이 중복돼서 나오지 않고, 그리고 같은 노래도 나오지 않고, 전 시간에 나온 곡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뚜러뻥님께서 1시간이 안 됐는데 신청곡을 또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 모르셨으니까 이따 준비해드리고요. 마지막 신청곡으로 올려주신 우리 난나야님 신청곡을 먼저 준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교육 끝나고 집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에 있는 아니 교육을 며칠 받는 거예요. 대전 가서 안 온 거야. 차가 너무 많네요. 집에 언제 갈까요? 오늘도 금요일이라 더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그 차가 좀 적어야 빨리빨리 운전도 잘하는 우리 아야님이 빨리 밟아서 집에 안전하게 도착할 텐데 차가 많으면 좀 졸리겠어요. 신청곡도 신나는 곡을 주셨지만 신나는 곡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에드하트의 3-4 코요태의 파란 홍경민의 가져가 신청해 주셔서 준비했습니다. 안전하게 오세요. 저는 어제 하루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네, 그리고 뚜러뻥님께서 청해주신 곡 네, 이선희 노래는 두 곡을 해주셨는데 두 곡은 안되니까 아름다운 강산 준비하고요. 배철수의 이빠진 동그라미 전에는 드리는데요. 저희 방은 원래 너무 오래된 곡은 잘 안 전해드려요. 그래서 네, 예, 오래 들어보시고 신청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기마다 좀 달라서 이렇게 신청곡을 하시면 패스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여튼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노래는 두 분의 신청곡을 이어서 전해드리고 오겠습니다. 3시간 신청곡은 마감을 했습니다. 6시부터 7시까지는 우리 스타비님께서 음악만 전해드리는 시간이고 네, 7시부터 멘트를 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스타비님이 좀 늦으시면 제가 노래는 조금 더 전해드릴 거예요. 마감선은 제가 미리 여러분들 신청을 올리시라고 그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곡은 모두 전해드렸고요. 네, 지금부터 스타비님 오실 때까지는 음악만 전해드려요. 와, 오늘 정말 길게 여러분들과 함께, 네, 음악 함께 했어요. 멘트도 되게 많이 했죠. 네, 생각보다 신청도 많이 올라와서 멘트도 너무 많이 해서 들리시죠? 제 목소리가 지금 어떤지. 네. 이제 맛이 갈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 멘트 할 거고요. 7시부터는 우리 스타비님께서 여러분들과 방송 함께 해주실 거고, 네, 스타비님 오시면 서버는 그 전에 넘겨드릴 거고, 음악은 그때까지

전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어요. 길고 지루한 시간. 어떡해요. 자,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저희 방송이 이제, 네,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내일은 약속도 있고 나가봐야 돼서 안 되고, 일요일이랑 월요일은, 네, 집에 있을 거니까 신청곡은 전해드릴게요. 멘트는 화요일부터 하겠습니다. 좀 목을 아껴야 됩니다. 이러다가 목소리가 안 나오겠어요. 자, 그래요. 월요일, 네, 월요일날 방송이, 네, 조금 그렇게 돼서, 안 그러면 제가 또 오늘처럼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해야 돼서 너무 힘들어갖고, 이러다 쓰러질 것 같아서. 네, 월요일도, 네, 여러분들 신청곡은 모두 전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다녀가 주시면 되고요. 오늘 장시가 너무 감사했고요. 신청곡들 그래도 오늘 낚시가 있어서 좀 덜 심심하시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한 음악 동행하세요. 고마웠어요.

우리 타비님께서 외출하고 돌아오셨나봐요. 재부팅하러 가셨어요. 제가 지금 목이 너무 아파서 목 캔디를 하나 더 입에 넣었는데, 우리 경주 버블 카페님께서 제가 6시간이나 방송을 했는데 이제 와서 방송을 못 들었다고 울고 싶네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박성철씨 제 목소리 들리죠? 자, 남은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않지만 낚여진 거래.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좋은 재료를 사놓고도 막상 사용하려니 아까워서 아끼고 아꼈던 적이 있습니다. 조금 더 특별한 날에 써야지, 정말 잘 만들 수 있을 때 사용해야지.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 보니 시간은 흘렀고 결국 재료가 상해서 쓰지도 못한 채 버리게 되었어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끼는 것과 잘 사용하는 것은 참 다른 일이구나. 좋은 것은 가지고만 있는 것보다 가장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마음속에 오래 간직한다고 해서 더 깊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나중에 말해야지 하고 아껴두지 마세요. 마음에도 때가 있어서 지금이 아니면 전하지 못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좋은 재료도 좋은 마음도 아낌없이 꺼내 쓰셨으면 좋겠어요. 2026년 9월 11일 금요일,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앞서서 방송하신 흑장미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송 이어갑니다. 한우로즈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리고요.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우로스는 준 FM스타일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7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

꽃미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군데 비교 견적을 하고요. 오토바이 용품 딱 필요한 거 몇 개 주문을 했습니다. 하시면서요. 신청곡 주셨어요. 이제 만발의 준비가 다 되셨나요? 네이처의 리카리카, 트리플S의 베이비 플라워, 클라시, 눈물이 난 채로 걷는 게 나다운 거라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이 약간 비수기쯤이래요. 하지만 조금 지나면 또 성수기로 들어섭니다.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꽃미남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필사마님의 신청곡 준비합니다. 본격적으로 감기와의 전쟁을 병원에서 치르고 있어요. 감기약 처방이 갑자기 늘었는데요. 폐렴으로만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불금이라 치킨 시켜서 맥주 한잔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잘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아, 불금이군요. 불타는 금요일.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환절기이기도 하고 감기 걸릴까봐 걸리랑 말랑할 때 영양제를 마구 털어먹고 있습니다. 네, 면역력에 힘써야죠. 에픽하이의 러브 러브 러브, 김진표 미안해서 미안해, MC몽 널 너무 사랑해서 이어갑니다.

오늘 아들이랑 낮에 산책 갔는데 잠시 있다가 왔습니다. 아저씨 아줌마들이 집 앞 공원 잔디 깎는 거 정리하시더라고요. 바람 불다 뜨겁다 그랬는데 더 하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왔어요. 내일 드디어 주말입니다. 일요일에 아들 돌잔치 해요. 저희끼리 하는 거라서 사진도 잘 찍고 잘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첫돌이니까 망치면 안 되잖아요. 좋은 날인 만큼 잘 되겠죠. 내일 주말인데요. 바쁜 일상 잠시 내려놓으시고 휴식도 취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하시면서 정인이 엄마님께서 신청곡 주셨습니다. 돌잔치에서요. 저희 아이들은 잤어요. 주인공이 꼭 그 시간이 되니까 네 어쩔 줄 몰라더라고요. 평소에는 눈 말똥말똥 잘 있다가 그 중요한 순간에 네, 눈을 감고 코 자기도 하고 또 자지러지게 울기도 하고 또 네 그쵸 뭔가 좀 해소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지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그 웃음을 찾기 위해 옆에서 딸랑이를 흔들며 오도방정을 떠는 그 사진사를 보면서 와 대단하다 힘드시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이의 컨디션이 가장 중요한데요. 아프지 않고 씩씩하게 잘 자라길 바랍니다. 악뮤의 난민들의 축제,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양다일의 미안해, 정인이 엄마님의 신청곡 준비합니다.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글루미 썬데이님의 신청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CIA STAY, WSG 워너비, 그때 그 순간 그대로, 남규리 고백하는 거 맞아 준비하고 있어요. 낮에는 좀 덥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또 밤이 되니까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낮에 에어컨을 틀까 말까 고민하다가 참았는데요. 참기 잘한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노래 가사 속에서 그대를 가질 수 있다면 드라마라도 끊겠어요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는 담배라도 끊겠어요 라고 네, 원곡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리메이크에서는 드라마를 끊겠다고 합니다. 요즘 챌린지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다른 것들을 대입을 하더라고요. 그대를 가질 수 있다면 인스타라도 끊겠어요. 그대를 가질 수 있다면 곡이라도 끊겠어요. 또 이렇게도 바꿨다고 합니다. 그대를 가질 수 있다면 헬스장이라도 끊겠어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스타비의 가이올릭입니다. 좀 시원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낮에 더웠어요. 그렇게 폭염이 지속될 때는 밉더니 막상 여름이 간다고 하니까 좀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여름아 수고했다 하시면서 거송님 신청곡 주셨습니다. 소연의 퇴사할게요.

요즘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유튜브, 릴스, 뭐 쇼츠 이런 걸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요즘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것들이 유행하는지 좀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영크크와 늘크크의 차이에 대한 그런 영상이 나왔는데요. 보면서 쉽게 웃지 못하겠더라고요. 아, 내가 늘크크구나. 내가 잘 쓰는 표현이 늘크크의 전형적인 표현이었다니. 특히 이런 말 있잖아요. 아,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잘 쓰는 표현인데 이게 바로 늘크크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상했어요. 이제 쓰지 말아야 되나? 아, 나 그래도 이거 잘 쓰는 건데. 참 시간이 엄청 빨리 흘러갔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제가 예전에만 해도 정말 그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그리고 얼리 어댑터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네, 얼리 어댑터는 어디 가고 굉장히 낡은 물건만 선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가 더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신청곡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신청곡은요. 쑥이별님 신청곡 준비하고 있어요. 인천에서 부산 가는 길입니다. 멀어도 너무 먼 것 같아요. 그래도 가는 길 호수와 함께 즐기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낚시도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허각 나를 사랑했던 사람아 주셨고요. 놀아줘 형 이승철 듣고 있나요? 신청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으시는 불멸의 개척자, 노력의 아이콘, 구 동화구연가, 구 요리연구가, 현 스피치 강사, 쿠팡 라이브 커머스, DJ 옥수수 아가씨, 어이쿠야 옆구리 스타비님, 안녕하세요. 가을을 부르는 9월 어느 날, 여전히 타비님은 오늘도 방송 중이시군요. 식사는 제때 챙겨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꼬기 구경도 못하고 그래서 간만에 가족들이랑 외식하고 오는 길이에요. 기부도 많이 하는 착한 가게여서 가격이 좀 있었지만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오는 길에 단지 우유 하나씩 마시면서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는데 방콕만 하지 말고 종종 쏘다녀야겠어요. 아직 가보고 싶은 맛집이 어마무시하게 남았거든요. 자나깨나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뿌뿌 하셨어요. 네, 저의 그 이력이 굉장히 아주 좋네요. 수빈님께서 또 이렇게 재미있게 저를 소개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 하나 들어왔었는데 결국에는 캔슬했습니다. 고양이 모래를 판매하는 거였는데요. 우리 집엔 고양이도 없고 또 다른 집에서 빌려올까도 고민을 했는데 제가 그 고양이랑 친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했는데요. 아 그냥 철판 깔고 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막 바쁜 그런 시기여가지고 네, 아이들 면접 시즌이어서 일단은 여기에 전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즌이 끝나면 또 나는 뭐 해 먹고 살지 고민이 되지만 그래도 일단 지금 현재에 충실해야 되겠어요.

소희, 유나, 오늘 서울은 하루 종일 맑음. 린의 사랑했잖아. 수희님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나에게는 먼 이야기 같기도 하고 나에게는 아마 해당 사항이 없을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하던 때가 있었어요.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듯 저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다 지나고 나니까 아, 그래도 그때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낸 덕분에 지금 이렇게 행복을 느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다는 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수다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이렇게 깊어가는 가을밤 여러분과 낚시를 하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어떤가요? 행복을 기준치를 너무 크게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누리는 이 행복이 결코 그렇게 작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때 그 어려움만큼 더 성숙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아, 참, 감사한 하루를 맞이하고 있구나, 라고 오늘도 생각합니다.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밤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이니님과도 즐거운 시간 계속되시길 바랍니다. 한우로사 안에서 가요홀릭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매일 만날 때는요 그냥 자연스러운데 한두 번 못 만나면 괜히 첫 마디가 조금 어색해집니다. 잘 지냈어요? 이 말부터 해야 하나?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하고 슬쩍 넘어갈까요? 네, 제가 지지난주 네, 수요일에 방송을 네, 지지난주 수요일에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지난주 못 뵙고 이번 주도 네, 끝자락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네, 한 딱 보름이 된 것 같네요. 네, 이니의 가요 풍경 살짝 문을 좀 오래 닫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뭔가 거창한 이야기를 준비하기보다는 그냥

다시 만났다는 게 참 좋습니다. 네,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고요. 또 좋아하는 음악이 흐르고 그 사이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는 시간. 네, 조금은 늦었지만 우리 다시 아무렇지 않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라 더 반가운 저녁. 여기는 마음이 쉬어가는 곳. 하늘호수 방송국 인유의 가요 풍경이에요. 네, 조금 전까지 우리 스타비님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네, 편안한 두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많이 반갑습니다. 출발합니다. 뮤직 큐.

우리님들께서 청취하고 계신 방송은요, 한우로소 방송국 인이가요 풍경입니다. 방송 청취하시는 방법, 세이쪽으로 접속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세이 라디오 이용하시면 되고요. 인라이브 쪽 인라이브 라디오. 또 스마트폰의 어플로도 인라이브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저와 함께하는 두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신청곡 남겨주실 곳 인라이브 쪽 한 곳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네, 한 가수의 곡은 한 곡만 되고요. 두 곡이나 세 곡 정도 또 간단한 사연과 함께 올려주시면 우리님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예가요 풍경 11시, 네, 11시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어린님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네, 우리 꽃미남님 다녀가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이니 누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낚시 이벤트 하는데요. 물고기 PC에서 교환을 하는 걸까요? 한 번도 교환한 적이 없어서. 네, 한 번도 교환한 적이 없으면 꽤 많이 점수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대화 치는 곳 있죠? 대화 입력해주는 곳. 왼쪽에 점 3개가 있습니다. 거기 누르면 상단에 쫙 이렇게 보면은 상점 가기가 있어요. 거기 누르면 네, 거기에서 교환하면 됩니다. 네, 쏠쏠해요. 재밌죠? 입질이 왔어요. 막 물고기가 꾹꾹 누르면 네, 네,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요. 아무튼 재미있으니까 밖에서 청취하시는 분들도 방으로 입장하셔서 네, 물고기도 낚으시기 바랍니다. 널 외쳐부르며 네, 우리 꽃미남님 잘 지내셨죠? 수고하시고요. 파이팅까지 주셨네요. 그래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네, 우리 꽃미남님의 신청곡은요, 박은빈 씨의 Dream Come True, Come True, Come True. 네, 정지연 씨의 우리의 속도, 규빈 씨의 우리의 여름. 네, 세 곡 함께 했고요.
1: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나는 조금 알.
0: 우리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니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게요, 오랜만이죠. 네, 무탈하시죠 하셨는데, 그럼요, 조금 바빴을 뿐.
1: 세상은 생각보다 천천.
0: 네, 우리 필사마님도 잘 지내셨죠? 네, 이젠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서늘한 게 아니라요,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걸리기 딱 좋은 그런 날씨가 왔죠. 이니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호수를 지켜주십시오. 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는데, 네, 호수를 지키는 건 우리 청취자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함께 해주시는 한 분 한 분께 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필사마님을 비롯한 우리 한우로수를 청취해주시는 많은 분들, 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길을 걷다 문득 만난 작은 꽃 하나.
0: 신청해주신 곡은요, 베스티 연애의 조건, 또 라붐의 상상도하기, 러블리즈의 찾아가세요까지 세 곡 함께.

네, 이번에 다녀가 주신 분은요, 우리 스위트님. 네, 반갑습니다. 사연 만나볼게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던 그 말도 이제 언제 보아도 늘 보고 싶고 언제 들어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유일무이 우주 최강 매력쟁이.

네, 오랜만인 듯 아닌 듯 오랜만에 사연에서 뵙네요. 그쵸? 네, 24시간이 모자른 우리 이니 누나 바람결에 들리기에는 주말에도 출근을 하셨는데 언제나 늘 건강 우선입니다. 네, 저번에 다친 그 친구들 중 한 명은 다음 주 월요일에 퇴원을 하는데 몸을 써야 하는 현장인데 제대로

올해 시즌 아웃된 핵심 친구가 빠져서 제가 의도치 않게 핵심 멤버가 되었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조용조용하게 지내는 게 좋은데 의도치 않게 요즘은 5시 출근, 5시 퇴근입니다. 12시간을 근무하네요. 그래요. 주출하거나 연장 근무하게 되는 날이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일은 4시 출근이라서 1시간째 출근하기 싫다고 혼자 주절주절 거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다고 괜찮다는 말 네, 아마도 내년 봄까진 이럴 것 같은데요. 내년 연봉 협상 할 때는요. 똑바로 안 해주면 지지이겠죠? 네, 오랜만에 만남이라 우리 이니 누나도 이야기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 매일 일만 했다고 하시면 제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네, 늦은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금요일 밤 우주 탑티어 네, 이니 누나와 아름다운 동행해봅니다. 하트 꽁꽁꽁

있다면. 네, 우리 스위트님께서 신청하신 곡은요, 버나드 박의 수고했어 많이, 신용재 씨의 빛, 카더가든의 내일의 우리, 세 곡 함께 합니다.

사람이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네, 술 마셨을 때? 화났을 때? 아닙니다. 비밀번호 3번 틀렸을 때라고 합니다.

네, 그때 나오는 혼잣말에는 평소의 인격도 또 교양도 잠시 로그아웃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비밀번호 말고요. 좋은 음악으로 로그인해 계신 거 맞죠? 함께하고 계신 방송 한우로서 방송국 이니의 가요 풍경입니다. 정말 아니야. 내 전화 왜 그래. 너 장난치지 마. 네, 지금 시각 10시 5분을 막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니와 함께하는 시간 1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네, 이니가요 풍경 2부 시작했고요. 우리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니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만나네요. 그쵸?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죠? 네, 내일이 벌써 주말입니다. 시간이 참 잘 가네요. 저는 내일은 어느 정도 정리도 해야 하고요. 일요일은 아들 돌잔치라 바쁠 듯 합니다. 그래요? 우리 아드님 돌잔치 하시는구나. 요즘은 또 식구끼리 또 간소화되게 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해요. 그래도 아무튼간에 하루가 굉장히 분주할 것 같은데, 네, 수고하시고요. 행복하게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무사히 잘 하고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우리 정인이 엄마님, 네, 언제나 늘 건강 잘 챙기시면서 우리 아드님도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신청해 주신 곡이요. 성시경 씨의 나의 하루처럼, 그리고 이지훈 씨의 나를 떠나가는 것들, 진영의 그댄 내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까지 세 곡 함께 합니다.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냐고 묻는 분들이 꽤나 있죠. 네, 글쎄요. 사랑 자체는 없을지는 몰라도 설렘에는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익숙함을 소중히 할 수. 네, 처음에는 전화만 와도 심장이 콩캉콩캉 뛰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전화가 오자마자 묻습니다. 왜? 네, 그 글자에 세월이 다 들어있죠. 그래도 그 왜 속에는 걱정과 익숙함이 함께 들어있다면 그것도 꽤 괜찮은 사랑이 아닐까 싶네요. 그대가 물들어 있어서 없이는. 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나요? 어떤 설렘을 간직하고 계신가요?

네, 제 시간에 마지막으로 여보세요님 다녀가 주셨네요. 여보세요, 들리세요? 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메모 형식으로 다녀가 주셨어요. 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 손디아의 꿈의 봉구에 꼭 넣어야 해. 네, 두곡 신청해 주셨어요. 저도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니와 함께한 가요 풍경 오늘의 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랜만에 함께해서일까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저도 더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음악으로 힐링하고 보내갈게요. 네, 늦은 시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우루스 24 나니엘 가요 비타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려고 왔습니다. 날씨가 변덕쟁이 같아요.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긴팔을 꺼내 입었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따뜻해지고 더워지고 반팔을 입으니까 또 추워지고 뭐지? 무슨 날씨가 이렇게 변덕쟁이죠? 예, 딱 감기 걸리기 좋은 날씨. 날씨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고기압의 영향으로 날씨가 좀 쌀쌀해진다 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그러게요. 정말 아니잖아. 예,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오셨나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좀 전까지 행복하셨죠? 우리 이니님의 편안하고 센스 넘치는 방송. 예,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잘 쉬셨다가 오시기 바라겠고요.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니님의 뒤를 이어서 달리고 달리고 달려서 1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동행해 주실 거죠? 나니엘 가요 비타민 쇼트문 올라갑니다.

예,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은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신청곡은 다양한 가수들의 노래들로 선곡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 남겨주실 때는 저희 한우로수 방송국이 카테고리가 가요방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예, 가요로만 선곡해 주시기 바랍니다. 팝송 안됩니다. 트로트 뽕짝 안됩니다. 동요 연주곡 라이브곡 그리고 커버곡 안됩니다. 예, 어떤 노래? 예, 대중적인 가요로만 선곡해 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주시는 신청곡들 만나볼게요. 제 시간 처음으로 샤방샤방한 우리 꽃미남님 다녀가셨어요. 안녕하세요 다니 누나. 안녕하세요 꽃미남님. 오늘은 박은빈 노래 잠깐 뺐어요. 웬일로? 왜 뺐을까? 들어도 너무너무 좋은 우리 박은빈 씨의 노래를 애정하는 그 노래를 왜 뺐을까? 요번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봬요. 파이팅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그래요. 우리 꽃미남님도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어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신청하신 노래 노블레스 성진 그리고 데이식스가 부르는 꽃미남님 저한테 반했어요? 넌 내게 반했어. 펜타곤의 겁쟁이 여동생의 하늘엔 기적 같은 게 달야지? 맞나요? 이렇게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역시 꽃미남님은 눈이 녹네요. 예, 신청하신 노래 잠시 뒤에 준비할게. 펜타곤의 노래부터 함께 할까요? 겁쟁이.

아우, 여동생 노래도 이렇게 신나고 좋네요. 예,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덕분에 신나고 재미난 노래,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청나네. 우리 콩이콩이 돌콩님 다녀가셨어요. 오늘 일찍 주무시러 가려고 했는데 발목 잡혔어요. 일찍 가기는 틀렸다고 본다. 예? 저 사탕 하나 걸게요. 반갑습니다요. 오늘은 재무부 장관님의 외출로 인하여 부하들과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요. 부하 일이 해준 밥도 먹고 오락도 하고 설거지도 미루고 빨래도 미루고 둘이 제대로 개기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죠? 내일 중요한 일 때문에 5시에 집에서 나가야 하는 게 슬플 뿐. 시한부 행복 즐기다 가겠습니다요. 참고로 부하 일이 해준 스팸과 카레가 더 맛있었다고 말하고 싶네요. 저도 먹고 싶은데 제건 없나요? 있으면 저도 좀 주실래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일찍 못 잔다, 진짜. 저 만약에 진짜로 오늘 100개 채운다 채우려면 일찍 못 간다. 예. 진짜 하트 걸게요. 예. 신청하신 노래 먼데이 키즈의 오늘 같은 밤이면 MC 더 맥스의 사랑하는 날, 정건우의 병원에 가다 이렇게 세곡 함께 하겠습니다. 콩님, 돌콩님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동행해 주셔서 고마워요.

아니 도대체 많은 분도 아니고 딸랑 두 분, 예, 돌콩님, 철님 딱두 분인데,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도 그렇고, 예, 딱세 분이서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요. 뭐해요? 뭐 하십니까? 신청곡 듣기 싫어요? 우리 철림은 씻고 계시나? 안 돼요. 지금부터 잠수 타지 말아요. 놀아줘, 놀아줘. 예. 돌콩님 나오셨고요. 우리 철림은 뭐 하세요? 씻고 계세요? 문 열어놓고 씻으라고 했는데 문 닫고 씻나요? 왜 이렇게 조용해? 공부를 봐준대. 공부를 배우는 게 아니고. 철림 반갑습니다. 아이유의 이별로부터 데이식스의 예뻤어. 그리고 효리수의 노래죠? 스키비디? 예. 저도 이 노래는 들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유의 이별로부터 이 노래는 오늘 새로 나왔어요. 신곡이죠. 근데 우리 철림 많이 발전했네요. 신곡도 요즘 척척 잘 올리시고 공부 많이 하나 봐요. 철림 문 열어놓고 씻으라니까요. 왜문 닫고 씻어요? 안 보이잖아요.

0: 시베레.
1: 아, 폰 핸드폰이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 같으면 아이들한테 핸드폰을 사줄 엄두도 안 났었죠. 어른들이 핸드폰 갖고 다니지,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핸드폰을 갖고 다닐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유치원 아마 태어나면서 핸드폰 받는 사람도 있을걸? 그 정도로 핸드폰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핸드폰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요. 점점 갈수록 더 비싸지는 것 같아요. 기능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기능보다 모델 때문에 바꾸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멀쩡해도. 근데 핸드폰 가격이 점점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는 것 같아요. 댄스곡으로 청해요.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어요. 하시면서 우리 행복하자님 다녀가셨어요. 예.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일찍 다녀갔을까? 예. 다른 때 같으면은, 다른 분들 올리고 한참 뒤에나 올리는데, 오늘 웬일이지? 이뻐 죽겠네. 레인보우의 A, 주얼리 러브스토리, 시크릿의 아이 두. 이쁜 행복님, 예. 신청곡 함께 할게요. 레인보우입니다. A.

예, 정인이 엄마님께서 일요일 날 아들 돌잔치를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아는 동생의 아들이 맨날 그 동생애가 그러거든요. 우리 아들은 꼴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말안 듣는다고 저보고 좀 데려가서 공기 좀 잡으라고 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집 아들이 그 5만 원짜리든 수표든 만 원이든 천 원이든 이 지폐를 주면은 안 받는데요. 돈 아니래요. 5만 원짜리도 돈 아니래요. 그래서 그 돈을 주면은 이거 싫어요. 이런데요. 근데 그 아들이 원하는 거는 돈이 아니에요. 카드예요. 엄마가 물건 살 때마다 카드로 결제를 하니까 돈을 지폐를 보면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카드를 달라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공중전화 카드나 요즘은 공중전화가 없지만 교통카드를 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래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아이들이 엄마 부모님들이 이 카드를 긁는 것만 봐서 이 돈을 봐도 돈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갈수록 아이들한테 아이들 키우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신청란에 우리 예쁜 아연님 다녀가셨어요. 까 우리 나니 언니다. 나니 언니 안녕하세요. 아연이가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언니 방송 들으러 왔지요 왔지요 왔지요. 언니 오늘은 아까 좀 전까지 엄청 잠았는데 언니 방송 추천이나 하러 들어오자 싶었다가 오늘은 일찍 자긴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신청곡을 남기고 있으니까요. 내일과 모레는 각각 오후 2시부터 5시 50분까지 방송대 출석 수업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출석 수업하는 거라 긴장도 되고 어떤 학우들과 조편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잘 하고 올 수 있게 힘을 주세요. 힘! 그리고 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신청해야 합니다. 목요일에는 프라임 칼리지 평생 교육 과정으로 한 과목 신청해야 하고요. 바쁩니다. 그래도 강의도 듣고 공부도 하고 실습 준비도 하면서 하루하루 잘 보내길 바라봅니다. 언니, 날씨가 정말 초가을인 것 같아요. 가슴이 시려요. 이럴 때일수록 옷깃 잘 여미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프지 마세요.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나니 언니 하셨는데요. 아니 다 좋아요. 강의도 듣고 공부도 하고 실습 준비도 하는데 예, 신부 수업은 언제예요? 우리 아연님 신부 수업은 언제 하나? 바쁜 척이 아니라 언제 해요? 신부 수업 안 해도 돼요? 우리 아연님 빨리 보내야 되는데 가슴이 시리대요. 더 춥기 전에 빨리 보내야 되는데. 아, 참 언제 보내지? 어디 없어요? 하늘호수에 하늘호수에 멀쩡하고 돈 많고 잘생겨야 되나요? 우리 아연님 데리고 가실 분 어디 안 계세요? 완전 복덩어리인데. 이상형 있어요?

우리 아연님 시집 보내려다가 시집 보내고 싶은 마음에 장미여관에 장가가고 싶은 남자, 시집 가고 싶은 여자. 아직 결혼 생각이 없는데 제가 혼자서 김칫국 혼자 마시고 있어요. 바이브에 그토록 믿었던 그 여자가 시집 가던 날. 아, 이러면 진짜 마음 아플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이연의 가슴이 시린 게 아까 대화방에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죠. 이 노래 이연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화요비에 그런 일은 에즈원의 데이 바이 데이 세곡 함께 하겠습니다.

남짓도 안 했는데. 예, CXBX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뭐냐고?

하늘 땅 별 땅 하늘만큼 땅만큼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주말,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로 시작해 나니였습니다. 쇼통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싸이의 뜨거운 안녕, 우리 철님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 들어볼까요? 우리 뜨겁게 안녕.

헤어졌어도 시간이 흘러 서로를 알아보지 못해도 내 기억 속에 추억만은

못해 뒤척이다 둘러보니 혼자 세상의 짐을 싹 다 짊어졌네. 생각이 많아지고 세상 다 가지고 싶었지만 세상 앞에 나는 결국 작아지고 인생의 정답을 찾지 못하는 구겨진 내 삶의 지도. 그래 내일부터 남보다 난 인간이 되길 바라본다. 그게 뭐든 간에 가까이에 두고 먼 산만 바라본다. 그게 대체 뭐라고 일단 미간을 찌푸리고 본다. 생각이 꼬리를 문다.

어느새 어른이 되었네. 나도 모르게 얼룩이 졌네. 세월 따라 걷다 보니 점점 때가 묻어 멀리 와버렸네. 살다가 당황해서 실은 방황했어. 그래 그런 그지 같은 그저 그런 상황에서 인생의 정답을 찾지 못하고 설명만이 장황했어. 어쩔 수가 없어.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야 돼. 그게 뭐든 간에 마음 깊숙이에 꾹꾹 눌러 담아야 돼. 뭐가 난돌이 정에 맞잖아. 뭐를 숨기고 참아야 돼. 그렇게 살아가야 돼. 살다가야 돼.